이렇듯이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호사 담아라 뜻밖의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 집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. 도련님이 부친 딸을 안이갈 수 없어 할 일 없이 춘향 집으로 이별차 나가시는디 점잖으신 도련님이 대로편으로 나가면서 울음불이 없지만은 춘향과 이별할 일을 생각하니

누구 갈까 다려갈까 하사라이 울어볼까 저를 다려가자 하니 부모님이 꾸중이와 저를 두고 가자 하니 그 마음 그쳐 사에 응당 자격을 할 것이니 사세가 난처로구나 길 걷는 줄을

섬 화계상에 봉선하에 물을 주다 돌연짐을 얼른 보고 깜짝 반겨 일어서며 돌연님 이제 오십니까 전에는 오실라면 담 밑에 예리성과 문에

친 도련님 드리려고 밤참을 장만하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숨격치고 나오면서 허허 우리 사이오시네 남도 사이가 이리 어여쁜가 밤마다 그것만은 낮에 못 보아 하니 요새 아짜 제가 형제 분만 되면 대리사위 내가 꼭 정하지 한 분대

나는 춘향문을 부여잡고 예안끄라. 개안거라 네가 미리 소학을 지르는 일로 내가 미쳐버릇을 묻었다. 말 말라니 그 속이 잠속이요 꿈속이요.